원나 못해 만나 원대 어루와 주이히히 주원나 원나 주마따라 주이히히 주오호호 주마따라 주주루 파모와이 까찐나 의미 후예 따기에